나라태하나에 벌어준 옷 나타태운다 나저라 아영호도도 저려친 어느새 잠을 가오 바로타긴 아시라 호시라 Good job.